0: 하느냐는 세금에도 믿게 진다 오니 무부가 아이야주게 무학하고 비해서 어려운 일을 사분이 보면서 무게로 빠르면 좋다 어서 우리 부족하게 있는 거니 너 부족 잡기 그게 아니니
1: 어이 뭔가 삼지 사고가 두고 이만 없어서 저 대단히 다리가 공부하다 보니 수도하기 못해 들어갔다는 주다리 맞을 수도 많이 벗어 벗어 벗어 이슬이 없는 것 같아요
0: 아니 사고가 두고 이만 없어지냐 हमारे को जो परिसर पर रहने गैस पर हम लगाना सीखना ज़्यादा सोचे तो नहीं बनने की इसके बारे में बाय ना
1: अन्न बाय नहीं इसके साथ घर वाली परिस्थितियों में पुरने न काम का भैया न तुझे ना मैं 20 साल का हूँ ना सोचे

0: 하셨던 거예요. 아사도 브라이스타르고 잘못 쓰는 거라 혼자 살아서 아담이 어느 사람을 불구하고 마수하고 가려나 믿기고 마수를
1: 비아르스 카테리나 파니르소니 더빈 북구 굴리 나가 파티가 빨리 파티고 소리 나가 코라기 노무리 그러면 다시 이제 삼각신 보이로 갈아치 노무
0: 라 보이로 갈아치 삼각신 엄청나 말이고 아미리카 보이로 이스타 굴리라 무슨 문제보다 소리 번다 보이로 잠이 삼키 다 올려야 할까 이
1: 오니 보이로 잠이 빨리 더빈 굴리 발표 속된 거리고 소수 두루 아가다니 파니고 무수기 와 더미로 굴리 누구라 비지리가 뿜어가루 달기니 갔다 역시나를 되기는 썼다
0: 보이는 대리 손께 다가빠야 끼어가루 뭐세 것처럼 돌려 썼긴데
1: 이제 말해 다가오자 어디로 대리 손께 되기 전에 누군 내 수라체 비슷한가 거의 안 벗어
0: 너라 썼사만 내가 안 벗어 예쁘게 이래야 하네
1: 에스토 벗지 죽게라 빨리 걸어 보세요 걸까 썼사만 네가 있다 끝나는 거니까 조긴 걸어놓고 사만 걸어 걸어 얼마 걸어 사는 거라더니 어디로 다 가라 이제 삼일 차를 썼어
0: Gracias.

말이 들어가서 그렇군요. 그렇게 되면 뭐 이런 말이 들어갔더니 글쎄 안돼 기원이라 소원이 아유 아픈 다리가 얼마나 소름이 많고 그런 맛 비나 인지니어링 하면서 소름이 많고 이래서 텔레비전 보이는 데 가서 먼저 저희 이 라스트 컴퓨터가 스테이블 그 다음에 이런 포스트를 빌리러 가면서 이거 스라이서

0: 성소년 소모의 아들의 매매를 하려면서 전국을 빨리 가고 품목을 넘어가 어떻게 알아서 불신에 나오나 하면서 길가에 걸어 뻗어 알아서 불신에 나오나 하면서 민간 언어권에 불신에 나오나 하면서
1: 우리 팀 키포목이나 보다보니 기선 우리가 많이 기선 또
2: 밟고 계시잖아. 아직 가르쳐 주라고 말해놔서
1: 또요? 우리나 보다는 어떻게 밀물이나 소식도나 로봇이잖아 키포목이나
2: 우리나 보다는 우리가 로봇이나 보다는 가르쳐 주라고 말해놔서